0: 6년 전원하여 출하 자력 5.0 0.0 웨스 클리어입니다.
1: 그냥 설명 기회만
2: Roger, this is 943, have 11400, if that's
1: Scandinavian 943,